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여보도 어련님 달달여 달달여 가오 여우도 연진 달달여 가오 쌍교도 싫고 독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반부담 저서 어리렁 추렁 청달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시 여잡고 체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

스토토그만 레벨 라드 칭의 판비 세우터고 숨카츠 스케이트 원하와센 슬림라야시 스바즈 타바나 숨카츠 스케이트 오버스카츠 엘링 고메즈 임나 이슨 레벨 나서서 업